0: 사냐구나. 어디야 또 사냐구나.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라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라미소
2: 아무토니
3: 라이트 투 파이
1: 아바타노
3: 디브라이타
0: 미라스
1: 마와노 라미소
0: 로리아 수타뇨무나